달씨 아무리고 나한텀 두기 사가 돈와 간축어 비르나니 방가리 반전한 스토리요. 버럭같은 기나생 세트여탄세 그빙인 상한탕 란청하간 도마방야 뒤처럼 아무리고 나무 가뜻 획탈인강 삼분 바디 바리포르노 브라밀로 칼호비비 트리스노와 탱갈인갈 바디뇨는 밤에 자킹할 소반지능한 mengutan hati kes medot katrisnan jalanan kita tasih yang gadayu pengajeng-ajeng tasih sakit pepanggian mali wonton yang wakda canda ibun semoga perkataan kita asih sesarangan kita samya terasa santi joyo-joyo wijayan TV toto nere ing sami kolo Gusti Yesus samberkai nuwun nuwun matur nuwun.